0: 아빠 저기 가라 야라오케 TV 기니 클락슨
1: 마리 이목 마이크로폰 마링
0: 일리 미나 봐 오세 기니 클락슨 미나 니요 저기 아 노테 아 니요 Happy to New Year 내가 지금 또 because of you my life is changed.
1: 뭐 remix? 뭐라 막 remix 또 operator.
0: 그때 뭐 그시 wing wing 바가 request 아니 내가 이리간 good 바.
1: 아고 그 wing wing 뭐 록소 사 지금 로탄 내 호세피나.
0: 아 so 아 호세피나 사다.
1: Oh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.
0: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.
1: Wing 파신체 na wing 그 다옷
0: ang mga wing.
1: Ang imong request kay daot ang plaka di matuyo.
0: Gas na mga daw wing karaan wing. So, dari ata karon sa
1: looking presenta.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. Big Martin na ito.
0: Si Kit Martin, eh na.
1: Oh, ano yeah.
0: Kinikantahan mga maring ato din kanato sa Santon Plus Coffee Mix. Aron nga mas malami ang imong ngisi mag Santon Plus Coffee Mix.
1: Ay, ano din na maring?
0: Tanan, ngisig yun.